0: 하부 다 비지나 알죠? 다음에 하부 다에 초보 가가지 아예
1: 이 가가지 비지나 가가지 비지. 그때 또 되는 거다 내 고고 내는 날 초보 지내는 거네.